발효! 발효! 뭐, 배, 구와, 뭐, 너, 벼, 파나데! 사나, 가, 주, 와, 뭐, 요, 버, 케, 케, 와! 누, 지, 지, 뭐, 야! 너, 예, 뭐, 벼, 사나, 가, 주, 와, 뭐, 요, 버, 디! 누, 지, 지, 뭐, 야! 누, 만, 치, 토, 토, 벼, 토, 비, 지! 허리오! 뭐, 배, 구와, 뭐, 너, 벼, 파나데! 사나, 가, 주, 와, 뭐, 요, 버, 케, 케, 와! 노지 지바냐 노예 모표 사나가 투와 문여 우벅부